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여름이면 입맛부터 먼저 지치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먹는 힘이죠.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기운을 낼 만큼 제대로 먹는 일인데요. 단백질이든 음식 한 가지, 제철 채소 한 접시, 든든한 밥 한 공기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영양이 채워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지친 몸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죠.

잘 먹는 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충분한 물 한 잔, 밤잠을 푹 자는 시간, 잠시라도 쉬어가는 여유, 이런 것들요. 더위는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때 먹고 자주 마시고 틈틈이 쉬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든든한 비결인데요. 하루 세 끼를 소중히 챙기는 마음으로 올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먹는 힘은 결국 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마시자 마시자,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이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입맛마저 뚝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럴수록 일부러 더 챙겨야 할 게 잘 먹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기운을 낼 만큼 제대로 먹는 것. 단백질,

0: 뭐 제철 채소, 든든한 밥한 공기가 생각보다 하루를 잘 버티게 해주잖아요. 여기에 충분한 물한 잔과 틈틈이 누리는 마음의 여유 잊지 마시고요. 잘 먹는 힘이 결국 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다빗 포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예전의 아름다운 날들처럼. 마리아 클리겔의 첼로, 마르손 게르트가 지휘하는 니콜라스 에스타트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690번 쓰시는 분인데요.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서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서 일하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텐데 또 거기서 날도 더운데 청소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음악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고요. 쉬엄쉬엄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보내드릴게요.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하움 가운데 세 번째 곡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카티아 부니아 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861번 쓰시는 분인데요. 결혼한 아들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 와서 자느라 가게 일찍 닫고 저녁 함께하고 며느리랑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좋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짝들 만나 마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뭐 흔히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 키워서 다 학교 마치게끔 가르치고 또 이 버젓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또 직업, 직장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짝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아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맞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이렇게 아들, 딸 다 잘 키우셔서 또 짝들 만나게 되고 나면은 한시름 놓으시죠. 게다가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며느리 사위 얻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관령은 사실 여름다운 여름이 없다. 푹푹 찌는 여름날은 한 15일 정도, 그것도 낮에만 그렇다. 해가 지면 산복더위가 온다는 때에도 한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떨어지니 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그래서 나는 이곳을 늘 섬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막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관령이 해발 800m 이상 청정 고원지대라 해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여름의 한낮은 살짝 덥기는 하다. 한낮에 더위가 찾아오면 원예용 가위도 만지기 싫다. 그럴 때에는 코만 꽃에 살짝 갖다 대고 싶다. 정원의 열두 계절을 매일 바라보면 정도 들고 근심도 많아진다. 선택적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와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만남과

이별은 이 식물 세계에서도 변주곡처럼 흐른다.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정원의 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대 뒤로 사라진다.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더니 하루아침에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다.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면 대견한 마음이 든다. 정원사의 마음은 자주 풍요와 빈곤에 시달린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또 정원의 꽃들이 지기 시작한다. 아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다른 꽃이 또 이 정원에 찾아오겠지. 정원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유희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식물을 수집하는 정원사가 될 것이다. 정원은 좌절과 감탄을 동시에 주는 장소다. 그래서 매일 정원에서 일하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이 사실을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았다. 정원사는 어쩔 수 없이 사진가가 된다. 내 정원의 고유한 모습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도 정원 일 중 하나다. 10여 년 넘게 정원에서 기록해둔 사진만 10만 장은 되는 것 같다. 캄파눌라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와 앉는다. 이맘때 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벌에 쏘이기도 한다. 여름은 벌과 나비, 잠자리의 계절이기도 하다. 정원 일을 하다 태양과 인사를 하기도 하고 구름과 악수하기도 하고 나무들과 마음속으로 합창을 하기도 하고 매일 나를 찾아오는 바람과 친해지려 노력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자연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오래 살기 어렵다. 매일 신에게 기도한다. 내일은 바람이 좀 덜 불게 해주세요.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덜 왔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소유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집집마다 정원의 모습이 모두 다르다. 정원 주인은 모두 예술가다. 어느 집은 일부러 야생화만 심기도 한다. 어느 집은 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 특이한 정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여간 정원은 즐겁다.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정원사이며 사진가인 윤민혁의 책 살바토레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우, 전 제 이름을 태어나서 제일 여러 번 발음한 것 같네요. 정원, 정원. 정원을 가꾼다는 건 나를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매일 바라보며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느끼는 정원사의 마음. 그게 어쩌면 이 살아가는 일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거든요. 정원은 좌절과 감탄을 동시에 주는 장소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처럼 화려하게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무대 뒤로 사라지는 꽃들. 그 만남과 이별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태어나도 정원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저자의 마음이 참 정말 진심이네요. 태양과 인사하고 구름과 악수하고 바람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일상. 이게 막 거창하진 않아도 그 안에 삶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원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또 길가에 꽃 한 송이에 잠깐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또 비슷한 마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4536번님 사연인데요. 옥수수 삶을 때 천일염만 조금 넣고 수염은 조금씩 남겨둬요. 떼면서 가을, 겨울, 지난 여름을 느끼곤 하죠. 이 시간도 가을, 겨울에 기억되겠죠?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옥수수 삶는 것도 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사카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많이 좀 넣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천일염만 조금 넣고 하면 또 옥수수의 고소함이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버터에 굽는 분도 계시고 옥수수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쪄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옥수수 굉장히 깔끔하게 먹고요. 되게 기술적으로 먹어요. 제가 먹고 난 옥수수 때를 보면 이게 사람이 먹은 거냐 할 정도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먹고 나면. 자, 이어지는 곡은요. 지오바니 파지엘로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고 올란디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지오반니 파이젤로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우고 울란디의 만돌린, 클라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쇼팽의 왈츠 16번 A플랫 장조를 함께 만나봅니다. 이 곡 정말 짧아요. 1분 남짓한 짧은 곡인데요. 그 안에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밝고 가벼운 선율이 경쾌하게 또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여운이 남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16번 A플랫 장조,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음악 듣다 보면 이 작곡가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어쩔 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쩔 때는 좀 얄밉기도 하고 어쩔 땐 정말 막 존경스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특히 쇼팽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연인 같은 존재죠. 자, 1384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운전 중에 차 세워놓고 감상 전해요 하셨습니다. 아, 또 운전하시다가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178번님, 출근길 차 안에서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는 정말 음악이 없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고 지루하고 그럴까요? 정말 생명의 단비 같죠. 운전할 때 음악이란.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 헨릭 비에니압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듣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로망스고요. 안단테 논트로포라는 템포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너무 심하지 않게 라는 뜻이죠. 길샤함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비엔야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오프스 22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 논 트로포 길샤함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 비교적 전악장 전체가 좀 짧은 길이의 곡입니다. 한악장 한악장이 너무나 다 짜임새 있고 좋아서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죠. 2악장 로망스는 정말 참 아름다워요. 자, 이어지는 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릴게요.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칼로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야!
1: 오늘 1부 끝곡은 존 러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존 러터 작곡가가 지휘하는 City of London Symphony와 Cambridge Singers의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go.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우리 창작가곡 연, 김동현의 시, 그리고 이원주의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참 아름다워요.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보물창고에 있는 음원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뿔피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제리오소,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101 Strings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23번님 사연인데요. 밤새 더워서 설쳤는데 개운한 아침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더워서 밤잠 설치셨군요. 밤에 너무 더우시면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초미세 바람으로 틀어놓으면요. 춥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게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틀어봤는데 그 초미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꼭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4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티오소 보내드릴게요.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치오소를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432번님 사연입니다. 덥지만 인상 쓰지 않는 날 되려고요. 좋은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더운 거 다 너도 나도 마찬가지인데 짜증난다고 인상 찌푸리면 또 그 얼굴 보는 사람도 함께 또 인상 쓰게 되고 계속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에게 미치게 되죠. 내가 먼저 이렇게 밝게 웃는 얼굴 시작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이, 트럼펫 소리 참 분위기 있네요.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7670번님 사연인데요. 1년 가까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 우리 성훈 아빠.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시작하고 있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어떤 사고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입원해 계실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분 곁에 계시니 빨리 힘내서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매일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시작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가곡 방랑자의 밤노래 만더러스 낙틀리츠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반더스 낙트리트, 방랑자의 밤노래,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7951번님이요. 세상의 모든 꽃들은 예뻐요. 시골에 이사와서 보니 부추꽃, 더덕꽃이 제각기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파리만 따먹는 부추, 이렇게 뿌리만 캐서 먹는 더덕도 예쁜 꽃을 피우고 있군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세상의 모든 꽃들은 예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시벨리우스의 Vals Triste 보내드릴게요. 슬픈 왈츠입니다.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드미트리 시츠코베츠키가 지휘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302번님 사연인데요. 차 안에서 어머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저를 늘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어머니 송영자씨께 저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친정어머니 아니시죠? 시어머니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송영자 어머님, 우리 며느님의 사랑한다는 고백 방송 통해서 꼭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주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0: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5: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7: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경복,
10: 기업이 잘 되는
9: 경복,
10: 잠재력을 전문가로
9: 경복,
10: 4호선 캠퍼스.
1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9: 경복대학교.
1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6: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와일드싱이 OTT에 풀리면서 부쩍 이 영화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네요. 90년대를 강타한 신인 그룹 트라이앵글, 댄스머신 황현우, 절대매력 변도미, 폭풍 래퍼 구상구. 타이틀은 제법 근사하지만 이 친구들 알고 보면 하나같이 철이 덜 든 어른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년 만에 재회한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년 2위 최송공까지 가세해서 여전히 나만 알고 투닥투닥 어찌나 유치하게 싸우는지요. 그래도 미세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이랄까요? 잘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던 나날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열정 하나, 그 짠한 연대가 서로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줍니다.

맞아요. 철 좀 덜 들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안에서 우리도 서로 채워가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하이파이브 중에서 릭 애슬리,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뭐든 넘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 불똥이 주변으로 튀고 때론 나까지 태우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진다고 할까? 네. 기운이 좀 기가 빠지면서 아, 인생이 다내 맘대로 풀리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면 불길이 좀 사그라진다고 할까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겠구나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참 희한한 게 이번 생, 또이 나이, 이 시간은 여전히 처음이라 여전히 철들려면 멀었구나.

0: 싶은 순간이 우리에겐 더 많지요. 그래도 더 자책하지 말고 하루하루, 네, 잘 살아봅시다. 은혜 가득님이 사랑스러운 첫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덥지만 행복한 날, 딸과 손자와 함께 맛있는 점심 먹는 중입니다. 강희님도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이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영화 퀴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는 요일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8월부터는 목요일에 영화 퀴즈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우리 매달 첫주 목요일에는 늘 보라 했잖아요. 그것은 변함없이 또 목요일 날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을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이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함께 기억되는 영화죠.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고서 낚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낚시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물고기 막 이렇게 입술에 바늘 꽂고 놔주고 뭐 배고파서 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그 취미를. 그걸 막 하겠다고 막 새벽에 나가서 하고 하는 걸. 근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서와 정취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윤슬이 반짝이는 강물에서 플라잉 낚싯줄을 던지던 그 브래드 피트의 환한 미소와 그 또 형 노먼, 전 노먼에게 또 반했었는데요. 아, 그 모습들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영화들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뭐 헐리우드 영화든 또 우리나라 영화든 옛날 영화에서 주는 배우들 캐릭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거절이 무서워서 사랑을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영화들에 보면 그 직진 있죠. 딱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고 포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좀 많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2660님, 저는 산호도우미입니다. 강디 목소리와 영화 음악을 신생아 백색 소음처럼 듣고 있어요. 아기도 편한지 새근새근 잘 자네요 하셨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거슬리지 않다는 거네요. 백색 소음처럼. 와, 참 좋은데요. 와, 너무 좋다. 1017님은 휴가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휴가가 따로 없어요. 어르신 케어 한번 하고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어르신들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거든요. 잠시 휴식 시간에 최강의 영화 음악 들으며 땀을 식혀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아, 그런데 요새 폭염주의보도 많이 내려지고 해서 좀 걱정돼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쉬셔야 될 텐데,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음악 들려드릴게요. 영화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보스 사이즈 나우, 예스터데이 중에서 비틀즈, 렛 잇 비.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들으신 곡은요. 치자꽃님.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보일러 앞에서 일하는 옆지기를 보면 미안해지네요. 시원한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겨울왕국 OST 중에서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셔서 크리스틴 벨과 산티노 폰타나가 부르는 Love is an open door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시원해지셨을까요? 치자꽃님 남편분 아우 이 더위에 보일러 앞에서 일하신다니 저도 미안한데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길 바라봅니다.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그 영양식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어가면서 본인 몸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릭 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죠. 시사회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시원한 여름 영화 많이 청해 주시네요.

없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8483님, 얼마 전 태백에서 열린 여름밤 쿨시네마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태백의 시원한 여름밤에 보는 맘마미아 색다르더라고요. 맘마미아에서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와, 여름밤 쿨시네마 페스티벌 이름부터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와, 국립공원 광장 연못가에서 열렸군요. 야외 상영도 있었고 천체관측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네요. 오, 시원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네요. 부럽습니다. 3571님도 저는 계속 출근 또는 출장이라 사무실이랑 차 안이 휴가지입니다. 사람도 적고 시원하고 전화기도 조용하고 좋아요. 맘마미아 영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그래서 맘마미아 허니허니 준비했고요. 보리보리님도 여름 영화 음악 듣고 싶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리스 중에서 썸머 나이츠,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그리스 썸머 나이츠 이어서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삽입곡이었죠. 퍼펙트 데이즈 영화도 그 되게 잔잔했는데 꽤 오래 기억에 남네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이런 일상에서 주는 평안함, 청량함, 그 루틴에 따라서 자신만의 여유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이게 나름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요즘 그냥 집에서 가만히 조용히 가장 집에 시원한 구역에 좀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참 좋네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마음껏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부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적이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최강희의 영화음악 수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웨딩싱어 중에서 스펜다우 발레의 트루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지하철이랑 버스는 시원하니까 길을 나서 봅니다. 일터에서 빵빵하게 돌아가는 에어컨 덕분에 출근길 한숨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오늘 하루는 또 어찌 살까 걱정하다 보면 더 더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딘가 시원한 구석이 있다. 폭염의 날들이 길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진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고 있다는 수밖에요. 결국 어제를 버텨온 힘으로 오늘을 지나가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매번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내공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오늘 어디 시원한 구석 하나 찾으셨어요?

0: DJ 디오씨 겨울 이야기로 여름에는 겨울 노래 틀고 겨울엔 여름 노래 틀어서 어떻게라도 버틸 구석을 마련해 봅니다. 6163님 사무실 에어컨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 어젠 30도를 찍었습니다. 그 사무실 그 에어컨 그거는 저기가 아닐 텐데 인버터 형식인가? 그래야 계속 틀어도 전기료가 치솟지 않고 옛날 방식은 계속 틀면은 전기료가 아무튼 그렇다는데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30도면 그 에어컨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시원해지는 방법 있어요. 바깥 활동 1분하고 사무실 들어가면 그땐 시원합디다. 나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잠시라도 시원한 구석이 되고 싶은 집 구석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9995님, SG워너비 내 사람 9769님. 9769님이 저 지금 병원이에요. 남편이 오늘 수술 예정이라 어제 입원해서 밤 12시부터 금식 중인데 앞에 수술 길어져서 수술 시간이 자꾸 미뤄지네요. 자꾸 배고프다고 떡볶이 순대 노래 부르다가 지금 또 잠들어서 코 골고 있어요. 그래도 4인실 병실에 다른 분들이 좀 전에 퇴원들 하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남편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세요. 언니, 갑자기 이 노래 생각나서 신청해 볼래요. SG 워너비 내 사람. 아, 남편도 고생이지만 우리 9769님도 얼마나 고생이에요. 또 수술이 자꾸 늦어지면은 마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수술 부위 깨끗하게 깨끗하게 의사 선생님 손에 그냥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다 나은 다음에 두 분이 손잡고 가세요. 메이비님, 오늘부터 휴가 시작이에요. 축하드려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밀린 잠 몰아서 잤다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시원한 곳으로 피난 갈래요. 아우, 어디로 가야지 되나. 요즘에는 은행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다는데. 옛날에는 막 다 은행 간다고 난리였잖아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타의 러빙 유, 더워서 듣고 싶다고 메이비님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시원한 곳 찾다가 못 찾으면 더 더울 거예요. 다 먼저 서치해보고 가세요. 소녀시대 Kissing You. S-I-S-T-A-R Sister.

아니 지금 동심 파괴도 유분수가 있지 문어하니까 문어숙회 먹고 싶다 하동맘니 지금 방학이래가지고 지금 문어의 꿈 지금 들었는데 꿈 있는 문어를 이렇게 숙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나 못 살아 안녕 문어의 꿈 바비킴 고래의 꿈 599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도

장어의 꿈은 안 나와서 우린 또 장어가 스태미나에 좋으니까. 쓰리훈이맘님 휴간대 삼형제와 집콕 중 돌밥 정신없는데 막내와 수영 누나가 옛날에 주신 아이스크림 맛있었는데 엄마 또 주세요 하면 안 되나요? 애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쓰리훈이맘님. 걔가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드리는데 협찬이 종료되었습니다. 매일 제가 이거 안 하잖아요. 네, 협찬이 종료돼서 그냥 콘 아이스크림 쿠폰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로 언젠가 여기서 또 다시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만큼 발음 명확하게 해주는 DJ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또 발음도 틀려서 여러 번 굴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유님, 어제 아파트 단지가 정전돼서 오늘 아침에야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틀면서 그 베란다 쪽 문 다 닫고 잠깐 이제 쓰레기통이 밖에 있으니까 베란다 쪽에 있으니까 문 열 때마다 그때 어제 진짜 어제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전기 나가면은 어떡하지? 선풍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충전식 조그만한 선풍기가 있으면은 아 충전식 하나 더 있구나. 근데 걔네 그렇게 오래 못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찌끔이라도 되는데 와 실제로 나갔네요. 네. 더워서 잠 설치고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켜고 있어요. 전기 나갈까 봐. 아 카페라도 나가서 더위를 식힐까 생각하다가 오가다 뜨거움에 머리 벗겨질까. 아이 그 양산은 꼭 쓰셔야죠. 얼른 이 더위가 지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아 요즘은 근데 이번 주가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목욕탕이 휴가예요. 여름에 딱 한 번 요 시기에 쉬는데 저희 목욕탕도 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목욕탕들도 이렇게 시설물 관리하고 뭐 이렇게 고칠 거 고치고 하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목욕탕 가가지고 뜨끈한 물에 들어갔다가 냉탕 갔다가 막에 들어갔다가 냉탕 갔다가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떠한 휴가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목욕탕이 이번 주 휴가일 겁니다. 만약에 휴가가 아닌 목욕탕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냉탕에 들어가면 아우 수영장 그딴 거 아유 자유롭지 못하지. 옷을 다 벗고 찬물에 싹 들어가 있으면은 세상 너비 다 가셔요. 하림의 위로 75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8342님의 신청곡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디에이님이 초일 딸아이가 SG 워너비 같은 할아버지 노래 말고 에스파 레모네이드 들려달라고. 알았다 알았어.
2: SG 워너비 할아버지 아니야.
0: 에스파 레모네이드 듣고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 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 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정석 칠풍가도 기리위리님이
1: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0: 그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라도 서늘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6656님 덕분에 저희가 느껴가지고 아 이거 요거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만 서늘할 수 없지. 우리 열망 가족들도 좀 서늘하시라고 시원한 커피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서늘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656님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제가 절대 소개 안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서늘한 거야 오늘. 이거 하면은 모두가 한 시간 동안 서늘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열 열나게 덥네요. 만 만두 먹고 갈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한지를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는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묻히지 말고 이렇게 가보자. 우리 소시적에 그 썰렁개그 뭐 저기 덩다리 시리즈,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농담집 이런 거 이렇게 책으로 탁 난 그런 책 가지고 계세요 아직 여러분? 책 있으면 그 책 이렇게 펼쳐서 그런 거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고 거기에 나와 있는 썰렁하게 서늘하게 해주는 농담집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읽어드리고 함께 이 고통을 나누어요. 예, 뼈까지 시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한번 2부를 꾸며볼게요. 시원한 커피도 드리고요. 12시에 만납시다. 뼈까지 서늘한 이야기를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0: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

거북이 왜 이래? 9492님 잭스키스 폼생폼사 터보 나 어릴 적 꿈 들으실 동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 받아가지고 아, 나 그 얘기 생각난다 이러고 보내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으아 들이대. 이거 자체가 옛날 거야. 응가요. 아 들이대.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먹여요. 모짜렐라. 0535님 가장 똑똑한 생선은 갈치. 청취자들을 갈치니까. 아, 이행시 1928님 열만한 프로 라디오 프로가 없네요. 만두가 좋아요. 아 이거는 진짜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네요. 이거 어떻게 7944님 어우 전 이분은 정말 칭찬합니다. 열 연락에 무거워요. 만삭이에요. 왜 소리해요. 만삭이면은 힘들지. 만삭 아닌데 보냈으면 가만 안 둬. 근데 이 6800번님 이거 진짜 재밌는데 저희가 이거 사진을 게시판에 올릴게요. 이걸 사진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건데 옥수수가 집 안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띵동해서 문을 열은 거예요. 근데 밖이 더운가요? 입 다물어 하고 팝콘이 서 있는 거예요. 옥수수가 팝콘 된 거야. 닭이 집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띵동 어디 다녀왔어? 대구 통닭이 됐어요. 이거 사진으로 봐야 재밌어요. 썰렁하게 서늘하게 춥게 해주신 분들께 아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하이 춥다 자이언티 이문세 눈

허문탁의 사슬 1405님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시는 동안 오사공 PD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책이든 뭐 좀 찾아가지고 옛날 거 많이 올려주실 거란 생각을 했는데 없어갖고 PD님이 직접 화장실에서 보는 책 이거를 찾아서 몇 개 소개해드리라고 제가 몇 개 뽑아볼게요. 비타민이 하는 욕은 비타민C에 나니까 살린다 이거 진짜 프랑스인이 좋아해 엄청 웃어 자기 취향인가 이런 비타민C 프랑스인이 빨래를 널면서 하는 말은 마르세유 마르세유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소오름 한국에서 양을 많이 안 키우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내서. 그만할게요. 지금 여기에 몇 장인 줄 알아요? 한 10장 뽑아주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수족냉증도 있는데 큰일 날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이걸 놓치면 어떡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수영 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근무할 때나 등산할 때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오름처럼 등산할 때 힘들 때도 항상 힘이 되어준 수영 씨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10년을 회사에서 버텼는데 아 이건 진짜 소오름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장님이 권고사직 얘기하시네요. 휴가 마지막 날 마음이 착잡합니다. 3753님 커피 드릴게요. 어떡해요. 회사가 어려워진 거를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7513님은 수영 언니 이름 부르면 수영장 떠올라서 살짝 시원해져요. 그것도 괜찮다. 2박 3일 교육 끝나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쉬고 있어요. 라디오 점심에 듣는 게 소소한 행복이네요. 내일 이 시간엔 회사겠죠? 회사 시원하다니까. 너무 재밌대. 다들 좋아하시는데? 책을 한 권 사요. 그렇게 좋으면은. 있다니까 농담집. 악묘 콩떡빙수 슈퍼주니어 요리왕 수지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

0: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오늘 끝곡 유희열 신재평 여름날 5605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훈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뭇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성품을 가진 남자인데요. 훈훈한 남자를 줄인말이 바로 훈남이죠. 훈남보다는 닥스훈트와 더 비슷하게 느껴지는 저 한동준은 따뜻한 오늘도 훈훈한 음악으로 갈매기떼 여러분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카마카멜리온 컬처 클럽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은 선물님이 아 오늘도 버스 타고 출근하셨나요? 지원하셨죠? 버스 기다리다 타면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엄청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버스 타면은 일단 땀은 좀 식죠. 시원합니다. 9509번으로 우리 집 드디어 평온을 찾았어요. 오늘 오전 에어컨 수리 완료. 얼마나 좋게요. 시원하고 편안함 속에서 FM 팝스의 포근히 안겨서 2시간 즐겨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FM 팝스는 이렇게 훈훈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현아빠님은 여행 계획하실 때 무엇부터 생각하세요? 저는 여행 계획 세울 때 지역 특산물과 뭘 먹을까부터 고민하게 돼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식당을 미리미리 검색해서 그 후기도 다 읽어보고요. 침 나오네 또. 아 참. 수한테크 힘내자님이 아,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이겨내야죠. 뭐 이겨내지 않으면 또 어떡할까요. 아유, 1182번으로 휴가 기간인데 손주 봐주느라 3박 4일 힘들었습니다. 밑반찬 오늘 몇 가지 해놓으려고요. 그러셨습니다. 야 그래요. 남편이 환갑 넘어서 8월 말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네요. 훈남이죠.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아유. 야, 더워 죽겠는데, 뭘 해요. 그냥. 대부분 그냥 시켜 드시고, 밖에 나가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리님이 선곡이 시원합니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 받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실력이 쏭! 실전으로 쏴! 쏴! 쏴! 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쏭! 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이탈리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립싱크의 Funky Town, Stacey Q의 Two of Hearts, 그리고 Patrick Hernandez의 Born to be Aliv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831번으로 브런치 음악회 한 시간 듣고 왔는데 또 팝송도 신나네요. 영원한 친구 노래입니다. 그러셨어요. 오, 영원한 친구. 0511번으로 와, Two of Hearts 잘 모르던 노래였는데 원더걸스 텔미가 이 노래를 샘플링했다는 걸 알고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간만에 들으니 좋네요. 그러셨어요. 그럼요. 원더걸스의 텔미가 이 노래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입니다. 옥전님이 크게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Born to be Alive. 모든 음악이 그렇습니다. 좀 좋은 시스템에서 크게 듣잖아요. 아, 그럼 엄청 감동이 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오디오에 좀 관심이 있을 때 오디오 구경하러 뭐 용산이며 청계천이며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샘플 CD를 싸가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좋은 시스템에서 크게 틀어놓고 듣잖아요. 그러면 어휴, 그냥 감동이 엄청 밀려오죠.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랭카의 The Show, 모카의 Happy.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엄마를 뵙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아버지의 모습은 가물가물거리지만 엄마는 아직도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모신 장소가 개발된다고 해서 이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산소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 다음 저희 가족이 예전에 살았던 고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했는데 그때는 그곳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시내에 사는 친구들이 짜장면도 시켜 먹고 시장에서 파는 옛날 통닭을 사 먹는 걸 보고 무지하게 부러워했거든요. 고향 동네에 도착했더니 그 많던 집은 거의 다 사라지고 겨우 다섯 집만 남아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았던 집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봤지만 저희 집이었던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분께 여쭤봤더니 저희 집은 아주 오래전에 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터였던 장소에 가봤더니 현재는 고추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중학생 때까지 살던 곳이 사라진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향집은 엄마가 꽃과 과일을 좋아하셔서 앞마당에는 포도나무, 뒤뜰에는 백합꽃을 잔뜩 심으셨는데요. 하얀 백합이 필 때면 온 동네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뒤뜰에는 한국전쟁 때 불발탄으로 떨어진 포탄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죠. 중학생 때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내로 주산 과외를 다녔는데요. 과외가 끝나서 집으로 오려면 길고 어두운 산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기다린 적도 참 많았죠. 그렇게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면 저는 집까지 전력질주로 뛰어왔는데요. 엄마는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추억이 가득했던 제 고향집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그 고향집은 제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겠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추억과 행복이 가득했던 제 고향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엄마와 아버지가 정성껏 꾸미셨던 앨범들을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끝나네. 내 마음의 보석성 클린트 홈스의 플레이그라운드 인 마 마인드 함께 들었습니다. 아, 대청도님이 귀에 익은 음악인데요. 이용복님이 번안에서 부르지 않았나요?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예, 이용복 선생님이 부르셨죠. 어린 시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기억나실 거예요. 7756번으로 예전에 동준형님 어렸을 때 가사를 거꾸로 하셨다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용복 선생님께 저 노래를 하면서 다람쥐 먹고 진달래 잡고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나 봐요. 카타리나님 왕십리 골목집 지금은 청계 앞 청계 벽산 아파트 흔적은 청계천 다리만 있다고 그러셨네요. 그렇죠. 뭐 서울은 사실 거의 다 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성교 살았는데 이 대학로 쪽에서 오다 보면 왼쪽은 저 성북동이고 오른쪽은 삼선동이거든요. 근데 거기 예전에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삼성교라고 불렀습니다. 캔디님은 고향 언제 가도 우리를 반겨주죠. 마음 따뜻해지고요. 그러셨어요. 뿐이 언니님도 고향 하면 언제나 엄마의 품속 같은 느낌이죠. 그러셨습니다. 어린 시절 맞네요. 네, 앙사님이 어린 시절 이용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해바라기님도 저도 어릴 적 살았던 동네 가끔 갔어요. 추억을 더듬어 보려 갔던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뭐 각 지역마다 다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집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나 오늘 주인공을 안 밝혔구나. 오늘의 주인공은 허덕희 씨입니다. 허덕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허덕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글로리아 스테판 앤 마임 사운드 머신의 콩가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0: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Charad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동준의 FM Pops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Wild Cherry의 노래 Play That Funky Music이었습니다. Play That Funky Music으로 한동준의 FM Pops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왕진님이 시흥시 신촌동 주민자치회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출전해서 쟁쟁한 타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영광스럽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청 다산호를 가득 채운 경기도 15개 시군 대표위원들의 뜨거운 응원과 발표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이 아주 대조적이었죠. 부상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하려니 일복도 터졌지만 시흥시 신촌동 주민자치회 경기도 대상 수상 축하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라는 게 있군요. 멋진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출품해가지고 대상 받으면 정말 시쳇말로 째지시겠어요.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 FM 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 오마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어딜 가시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레인보우 꼭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0: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제시카 제이의 칠리 차차, 데이비드 라임의 바이 바이 미 아몰, 그리고 리게이라의 노래 레스타 데스타 피넨도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모니카 님이 아들 침 맞는데 기다리는 중에 기운나는 음악 땡큐. 고맙습니다. 겨울바다 님이 날 더운데 롤라장으로 등 떠미는 DJ님. 역시 전주땡 님도 아, 이 노래 나오면 40년 전 롤라장 다닐 때가 생각나요. 노래에 힘이 느껴집니다.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생각이 나는 힘이요.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타임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는 타임머신입니다. 순간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30년, 40년 전으로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1530번으로 대화역 보양삼계탕에서 삼계탕 맛있게 먹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어주셔가지고 한동주 씨 목소리가 또랑또랑 잘 들립니다. 그러셨어요. 아, 삼계탕. 삼계탕을 맛있게 먹는 그런 계절이죠. 2032번으로 백두산 갔다가 어우 백두산 가셨어요? 어제 밤늦게 도착했어요. 천지연 두 번 보는 코스인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도 본 게 어디예요. 그 뭐 전생에 뭐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잖아요. 그 천지. 예. 백두산 천지. 레인보우를 통해서 음악 즐기면서 다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6825번으로 태권도 여자 관장입니다.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1년에 한 번 쉬는 여름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지금까지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너무 더워서. 아, 태권도 여자 관장 멋지십니다. 예. 아, 왠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발차기 하는 모습 보고 싶네. 9059번으로 대학생들 방학으로 단축근무 중입니다.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단축근무 너무 좋아요. 집에 가면 또 아이들이 아직 전 방학이라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짧은 퇴근 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7934번으로도 남들은 휴가 떠나는데 저는 오늘도 일터에 나와서 구슬땀으로 흘리면서 FM 팝스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Barbara Streisand의 The Way We Were, Melissa Manchester의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그래서 Gloria Gaynor의 Never Can Say Goodbye까지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315번으로 저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원장입니다. 저희는 여름이 바빠서 휴가가 없네요.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여름에 수영장 원장님은 바쁘셔야죠. 당연히 수영장 겨울에 휴가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름에는 다 가니까 겨울에 휴가 가서 좀 여유 있게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 지난주에 한강 수영장 다녀왔는데 아니 제가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십몇 년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갔었어요. 근데 한강 수영장 이 저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예전 분위기하고. 예전에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노닥노닥거리면서 가끔 가다가 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DJ들이 와가지고 음악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러면 막 물장구를 치고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냥 어우 신나게 놀더라고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몸 좀 만든 남자들 있죠. 몸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삼각 팬티를 입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각 그 저 아주 긴 거 네. 그런 거 안 입고 삼각 그런 것만 입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라고 힘을 주고 다니는지 네. 멋있더라고요. 멋있어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6601번으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듣고 싶어요. 시원하게. 그렇죠. 윈드가 들어가서 그런가? 시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럽의 캐리에 이어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디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Everly Brothers의 노래입니다. Let it be 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농부들이 사과에 선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사과가 강한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선크림을 뿌린다는데요. 폭염 때문에 사과까지 껍질 관리를 하네요. 사과도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대충 살면 안 되겠죠. 외출할 때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사과보다 더 반짝반짝하고 건강하게 잘 연그러 가자고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정현 씨의 노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얘기만 해도 시원한 그 추운 겨울이 생각나잖아요. 하얀 겨울이. 자, 이진수 씨 역시 크리스마스 생각하니까 시원한 기분은 듭니다 하셨고요. 4105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사과에 이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뜨겁고 사과들이 다 타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겠습니까? 예. 저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오는데 수시로 발라야 한다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정말 뜨거운 햇볕, 무더운 더위 여러분 잘 이겨내고 계신 거죠? 자, 두 시간은 시원한 노래들, 편안한 음악들과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역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역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성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그리고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감상하셨어요? 최윤수 씨가 주신 사연 먼저 봤는데 시원하네요. 여기 부천 상동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사연 주셨거든요. 제가 있는 목동과 멀지 않은 곳인데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이 소식이 왜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선미 씨, 물소리가 매우 시끄러운 문경 용추 계곡에서 함께합니다. 아, 시원한 곳에 계시네요, 또. 손선미 씨, 그 물소리가 매우 시끄럽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 휴대폰으로 녹음 눌러서 그대로 담아오세요. 그래서 주무실 때 그거 볼륨 잘 맞춰가지고 ASMR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도 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직접 다녀왔던 곳에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주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 녹음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 시원하게 드시라고 팥빙수 쿠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소은이 노래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또 몰라요. 박지윤의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음악이 참 반갑게 들려요. 지난주에 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134번째 친구 찾았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홍성여중 동창 이은주 씨를 찾는다는 장미 씨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퇴근하고 명동에서 만나서 족발도 먹고 노래방도 갔었다는 그런 사연. 방송을 듣고요. 이은주 씨 본인이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분 통화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어요. 134번째 주인공이 되신 장미 씨 그리고 이은주 씨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운 사람, 그리운 친구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는 친구의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또 직장에서 만난 분이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같이 적어서 샵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135번째 친구를 기다립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응? 이럴 땐 좀 축포 같은 거 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악으로 한번 해볼까요? 빠밤 빠밤 빰빰 뭐 이런 거 어때요? 아, 빠바바바바방이구나. 김지혜 몰래한 사랑.

양경화 씨 잘 들으셨습니까? 도시 아이들 텔레파시였습니다. 아, 2336번으로 주신 사연 정말 저도 더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버스 정거장인데요. 버스 열에, 사우나 같은 공기에, 울어대는 매미 소리에 정신이 없어요. 아우, 빨리 버스 타고 싶어요. 2336님, 지금 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박수정 씨,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에 왔습니다. 아빠는 액티비티한 이런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고요. 엄마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어 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아빠 따라 움직였다가 엄마 따라 쉬었다가 결국 제일 바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두 분이 잘 안 맞으시는구나. 이 휴가를 즐기는 방법에서. 어떡하죠? 박수정 씨 큰일 하고 계십니다. 살 좀 빠지시겠는데요? 심수봉 씨의 비나리를 신청하신 9723번. 이 노래를 남편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음정 박자를 계속 틀려요. 오늘은 제대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제가 이 사연 봤는데 틀린 채로 계속 부른다고. 이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 박자, 음정, 뭐 화음 같은 거 코드에서 틀리는데도 그 틀린 코드 음정으로 계속 부르고 이런 거를 예민하신 분들은 힘들어하십니다. 들을 때. 아, 9723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귀를 말이죠. 제가 정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심수봉 비나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건모 잘못된 만남 박홍성 씨였고요. 김종찬 씨의 산다는 것은 남재식 씨가 김종찬 씨의 노래 꼭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4131번으로 주셨는데 작은 이면도로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지는 않았는데 차도 사람도 없어서 사진 찍어보냅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도시네요. 너무 뜨거우니까 많은 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연식 씨,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한잔하십시오. 이 날씨에 고추 따고 계시다고요? 아,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조용필 씨의 고추 잠자리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최정임 씨도 고추 잠자리를 신청하셨네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임재범 비상이었습니다. 935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우리들은 항상 비상해야 되는 거 맞지만 대한민국 날씨가 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송창식 씨의 공연 소식이 있네요. 함춘호 밴드 유리상자 안예은 씨와 함께 감동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이에요. 6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리는 송창식 씨의 공연. 송창식의 명곡. 자, 이 공연에 가고 싶으신 분들 앞에 공연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연

0: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도 역시 두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연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경희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86년 수원 영복여고를 졸업한 이경희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는데요. 방학 때 봉화에 사시는 경희 할머니 댁에 둘이 가서 놀다 오곤 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경희는 여의도에 있는 신송식품이라는 회사에 다녔고 저는 남영동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가끔 퇴근 후에 명동과 여의도에서 만나곤 했어요. 경희는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저의 결혼식에 경희가

온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제나 밝고 쾌활한 경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내 친구 이경희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너무 늦었을까요? 경희야, 보고 싶다.

김범수 보고 싶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1986년 수원 영복여고를 졸업한 이경희 씨. 혹시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순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588번으로요. 3일 휴가를 마치고 현실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저만 오늘 복귀고요. 저희 가족은 다 이번 주까지는 휴가예요. 가기 싫은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아, 글쎄요. 이 마음, 가기 싫은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실까요? 출발하셔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제가요, 금방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괜찮으십니까? 응원이 됩니까?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이 노래는 황은정 씨의 신청곡이네요.

남희 씨의 노래 슬픈 인연 104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이선희 씨의 영 함께 들어봤는데요. 임춘영 씨가 승화 씨 영 저 부르셨나요? 제가 영이거든요. 예, 제가 부른 거 아니고요. 이선희 씨가 불렀잖아요. 덥긴 덥군요. 예, 우리 전국에 계신 영님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런 노래가 한번 나오면 제가 뭐 영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글을 보내주십니다. 7893번 남편이 대상포진으로 2주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도 덥고 아파서 그런지 신경질만 부려요. 저도 더워서 힘들어요. 아휴, 대상포진, 이 더운데 대상포진 걸리셨으니 또 많이 예민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 7894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도. 9509번 우리 집 드디어 8일 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에어컨 수리 완료. 우리 가족들 그동안 더위와 잘 이겨내줘서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8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필이면 굉장히 뜨거워질 때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원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7575 뒷번호 쓰세요. 저 지금 믹스커피 두 봉지에 설탕이랑 얼음 잔뜩 넣고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침이 고였어요. 신세계가 펼쳐진 듯 황홀한 맛입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아이고 믹스커피 두 봉지에 또 설탕을 더 넣으시고 얼음까지 넣으시고 시원하고 달달한 와 맛있죠. 믹스커피만큼 맛있는 그 맛이 없죠. 예,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일단 더위 식히는 데 최고입니다. 789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조대현 그 아름답던 그 소중했던.

8887-19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원진, 류금덕이 함께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죠.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8183번으로 내일 제주도로 휴가 가신대요. 좋으시겠네요. 더워서 고생하겠지만 잘 다녀올게요 하시면서 역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제주도의 푸른밤 라이브로 들려달라고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 잘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뜨거워도 뭐 또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오늘 이 노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장현 씨의 미련, 이상남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학기 씨의 신곡이죠. 바다 가자. 김미영 씨 1895, 박은영 씨 4278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여름에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송창식 씨 공연 티켓 당첨되신 분들께 따로 연락드렸고요. 오늘 베스트 사연, 여행 스타일이 다른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서 맞춰드리느라 바쁘신 박수정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혜은이 씨의 제3한강교 4825번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주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너무너무란 말이 너무 나오지만 그래서 너무 좋고 반가운 것도 많은 하루였어요. 에어컨 아래 너무 반갑고 얼음물 한 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한다, 애쓴다. 그래서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말들을 선물처럼 주고받고. 이럴 때 또 확인합니다. 너무한 세상이 또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 지금부터는 너무했던 더위는 잊고요. 너무를 붙인다면 더 좋을 다정하고 편안한 저녁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모카 The Best Thing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너무는 이제 긍정, 부정에 다 쓰는 말이 됐죠. 처음에는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꽤 엄격하게 배웠는데 모든 말은 언중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어사전에도 긍정의 용례가 나와 있고 두 쪽으로 다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라는 말이 쓰면 쓸수록 오묘해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가 너무인데 그래서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그 마음이 꽤 크고 벅찰 때 우리는 너무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촉감이나 크기가 정말 좀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할까? 오늘도 너무 덥고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 그런 이유로 또 너무 반가웠고 좋았던 것들도 있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도 참으로 너무 인간적인 서로들 덕분에 남은 저녁 더위, 밤 더위도 잘 넘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알삼장.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Queen of Hearts, Juice Newton의 노래 들으셨고요. Linda Ronstadt, It's So Easy, 타미로의 DG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퇴근합니다. 회사가 더 시원한데 하얀 바람님이세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 올만 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제일 시원해 이러면서 빨리 회사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애사심 향상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는 인천 서해구인데요. 퇴근길에 비가 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라피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제도 우리 방송하는데 비 오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밤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 전라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인천은 내리고 있고 또 구름이 어디에서 머물러서 어디에 비를 뿌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있는 여기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비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방송 2시간 동안 지켜보기로 하죠.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바싹 말라가는 화단에 아침 샤워를 해줬어요. 그 와중에 수국 삽목도 했고요. 쓰레기 분리배출도 했고요. 빨래도 돌렸고요. 에어컨 앞에서 무화과에 그린 요거트, 바질 샤베트 해먹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한 거 많죠? 대단하죠?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6947님 청해주신 노래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듣고요. Twisted Sister, We are not gonna take it 이어드립니다.

앞에 노래들 폭포수처럼 시원했어요. Quiet Riot, Twisted Sister의 노래 시원하게 들으셨고요. 이어서 짱짱한 목소리들 들으셨습니다. Whitney Houston의 Didn't We Almost Have It All,

0707님께 전해드린 노래 이어서 시카고였습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7785님, 오늘 동생이 전철역으로 나오라고 저를 불러요. 서둘러 갔더니 아이스박스를 주네요. 더운데 고기 먹고 힘내랍니다. 눈물이 왈칵. 올해 초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이라고 한 게 없는데.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김경수님, 오늘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 시작했어요. 방학이라 자유롭게 우주 그리기 수업했어요. 까르르 웃으며 교실 바닥을 은하수로 만들어 놓은 악동 녀석들. 아이들이 있어 더 뜨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이 더위에 결석 안 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선곡이 증말이지 쌍 따따봉도 모자랍니다. 피스톤님 노래 두 곡도 좋으셨어요. 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 들으셨고요. 그리고 영화 겨울왕국 중에서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6707님, 3857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더워도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 더워도 학생들은 또 결석 안 하고 수업에 다 나오고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더우니까 더 챙겨주고 더우니까 더 고맙고 그러네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는 대단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6시 45분이고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스모키 노래 들어요 하신 분은 7674님이십니다. 이 노래 준비했어요. 멕시칸 걸. 원미적인 중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1부 끝곡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Summer of 69. 몽돌처럼님, 오감독님 들어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하고 샤워하고 캔맥주 하나 땄습니다. 시원합니다. 이화령 선비님이세요.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노래도 한 곡 들으셨고요.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한웅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고요. 우리 이화령 선비님만큼 시원한 캐치님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인별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딱 보고 아, 이건 나 혼자 볼 수 없다. 캐치님들이랑 같이 보면서 눈이라도 좀 시원해져야겠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CBS FM 이브닝 영어로 이렇게 써서 인별그램에 한번 와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8932님께서 설악산 계곡에서 3박 4일 동안 저 이러고 놀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캐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휴가란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행복해야죠. 한번 와서 보세요. 이분의 자태를 보시면 와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냥 가지 마시고 팔로우, 예, 팔로우 구걸합니다. 팔로우 또 해주시고요. 아,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오시거나 레인보우로 오시거나 인별그램에 오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매니악 마이클 샌벨로의 노래 2727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셨고요. 글로리아 게이너 I Will Survive 이 노래는 화곡동 김밥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헬스장에 사람이 없는 것이 휴가철 맞나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밖에서도 30분 걷다가 들어왔어요. 오늘 숙제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지연 PD님이랑 용신님도 러닝 좋아하세요? 라고 화이트 케이크님께서 물으셨는데 저는 안 좋아하고요. 지연 PD, 미스터리 PD는 좋아합니다. 러닝, 그 마라톤 나갑니다. 예, 마라톤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냥자리님께서 아까 신청해 주신 분 매우 감사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곡 Summer of 69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라고 69년의 여름도 많이 더웠을까요? 하셨는데 이처럼 덥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덥지는 않았을 거예요.

39도, 막 40도를 찍는 이런 날들은 저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딱 기억이 나는 게 한 25년 전에 제가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가수 김현철 씨가 32도시 여름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면서

있고 이런 날이 이렇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밑반찬 오이지 무침이랑 감자볶음 줬고요. 깍두기에 열무김치를 선물로 받았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반찬 고민 안 하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1277님이 주셔서 아 이러면 참 좋겠다. 동네에서 날도 더운데 몇 가지 반찬 하기도 어렵잖아요. 나는 딱 하나만 좀 넉넉하게 해서 나누고 다른 집에서 하나씩만 해도 나 반찬 하나 하고 한 세 개 새로운 반찬 받고 이러면 저녁상이 되게 푸짐해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동네에서 반찬 나눔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좋겠는데요. 1415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스케이터 데이비스 The End of the World 들을 거고요. 5802님께 전합니다. The Bangles Eternal Flame.

저녁 일찍 먹고 집 앞에 학교 운동장을 맨발로 걸으면서 저녁 스케치를 듣는 이 시간이 무더운 여름밤의 소확행이에요. 운동장 안에 텃밭이 있는데 아이들이 심어놓은 참외, 가지, 깻잎, 농작물 자라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1209님이세요. 노래 두 곡을 또 함께 들었습니다.

입니다. 별빛지은님 청해주신 스트라토바리우스 포에버 들으셨고요. 아델의 Million Years Ago 이 노래는 3665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앞서서 보내드렸던 The End of the World 이 노래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군요. 앤셜리님은 대흥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팝송. 초코송이님은 중학교 때 쓴 일기장 뒤편에 적혀있던 노래 기타 코드와 함께 엽기녀 플라워님도 중학교 시절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다 이걸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잊혀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그 노래들은 진짜 최초의 팝송?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6932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한 작업이 헛일이었다며 지친 목소리로 전화온 신랑아, 현장에서 종일 땀 빼고 짐 빼면서 지쳤겠지만 작업자들 통솔하고 여러 현장 신경 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내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더위 속에서 진두지휘 잘한 남편의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힘내요 라고 주셨어요. 저희가 1부에서 대단한 하루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가 저 대신에 이렇게 해주시면서 코너 진행하듯이 맨 마지막에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렇게 덧붙이면서 서로서로 좀 해주세요. 제가 못 드린 커피도 냉커피 서로서로 타주면서 아이스커피도 타주면서 그렇게 응원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신랑에게 신랑의 대단한 하루를 응원해주신 6932님도 너무 좋네요. 저 새벽 6시에 인천 출발해서요. 속초 10시 반에 도착했고요. 물회로 아침 식사하고요. 바닷가 발 담그고 1시간 놀다가 포천 백운 계곡으로 와서요. 계곡에서 또 1시간 놀다가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먹으러 이걸 하루에 다 하셨어요. 하루가 참 긴 듯하네요. 길 수밖에요. 3753님. 지금 동선이 이걸 하루로 다 갔다 올 수 있나. 바닷가 가셨고 계곡 가셨고 여름에 할 일을 다 하고 오신 듯합니다. 어서 집으로 가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란 파도님 청해 주신 노래 일렉트로 라이트 오케스트라 Confusion 들을 거고요. 퀸의 라디오 가가는 1042님께서 신청하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관절 연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레이디 가가 Hold My Hand.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을 매매, 뭐 아니면 전세, 그 모든 걸 급매라고 하잖아요. 진짜 연일 최고점을 찍는 이 더위, 급매로 내놓을 테니 누가 좀 싸게 안 사가려나? 할 수만 있다면 또 미적지근 해결 안 되는 여러분의 걱정거리도 급매로 제가 내놔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를 봐도 좋으니까 당장 정리하고 싶은 것들, 땀을 닦아내듯이 오늘도 그런 매물 하나씩 꺼내들고 행복한 동행 함께 할게요. 그래서 방송 끝날 쯤엔 완판! 하는 걸로요.

0: 우리 금매로 다 팔아봅시다 했더니 박상아 프로듀서가 넌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팔면 어떡해요.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의 자존심을 금매로 내놓습니다. 제가 팔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한낮에 진짜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그게 아이들이 사라졌어요인가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인가 뭐 그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어쩌면 차들만 쌩쌩 달리지 인적이 뚝 끊긴 거 있죠. 아니 근데 어디 다 숨어 계시다 나오셨대요.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마치 대입고사를 마치고 일시에 쏟아지는 수험생들처럼 우 많은 분들이 막 걷고 뛰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지금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분명 금매로 처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가 금매로 처분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금매로 처분하고 싶은 것 뭔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부동산 얘기 그런 거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꼭 버리고 싶고 넘기고 싶고 처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속마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혹시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으면 제가 익명으로 방송을 드릴게요. 홍구님이 아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가을이 금매물로 얼른 나왔으면 전 바로 살 겁니다. 비싸도요. 가을은 금매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튕기다 튕기다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처분하고 싶은 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금매 우선 제가 모바일 쿠폰으로 드실 수 있는 쿠폰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첫 곡 조용필 자존심이었어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관절 연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가숙님 1889번으로 청해 주신 제비처럼 오늘은 장윤정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옛 추억에 젖어본다고 파랑새님이 아주 좋아하셨네요. 별이요 사랑이요. 영부님 청해 주셨는데 사랑의 하모니는 81년 제2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죠. 보니까 아, 긴가민가 했는데 남자 3형제로 구성된 그룹이 많네요. 오, 사랑의 하모니, 남자 삼형제, 별이여 사랑이여. 잘 들으셨습니까? 그런 중에 무엇을 내놓으셨나 했더니 저요. 제 금매로 내놓을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뱃살을 내놓으시겠다고. 내가 이렇게 뱃살이 많을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셨어요. 아유. 번호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참치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또 아이고야 수술한 지 3일 되셨어요. 남아있는 방사선 치료 이거 급매 아닌 급급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래요. 이제 빨리 치료하고 나오셔서 시원한 아아 한 잔 드시라고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바다로님은 엄마인데요. 저요. 저 엄마라는 거 팔고 그냥 딸로만 있고 싶어요. 따님, 좋죠. 딸로만 있으면 참 좋겠죠. 일맥상통하는 사연인데 9588번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사춘기인데요. 저는 매일매일 그 사춘기 아이와 싸움을 해요. 금매로 그 사춘기. 참 사춘기 아이 내놓을 테니까 아이는 말고 그 사춘기만 가져가 달라고. 좋습니다.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시원한 파도 소리. 바닷소리, 한겨울에 막 그 차가운 안개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7326 혜성님 청해주신 정훈이 송창식입니다. 안개.

이렇게 사랑스러운 노래만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우리들의 생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5659 또 상우님 청해 주신 Sweet Sorrow의 사랑해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7944번으로 명인님, 와, 에일리가 피처링을 했어요. 배치기. 실연을 금메로 내놓고 눈물로 샤워를 한 그런 곡이라고 봐야겠죠. 눈물 샤워. 아이고 참. 명희님 청해 주셨고 정훈이 송창식 안개. 너무 시원했죠. 시원하다 못해 막 음악만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음악이었습니다. 당신 멋져님이 이 나이 금메로 내놓, 아니야, 아니야. 그냥 드릴게요. 제 나이 반만 가져가십시오. 오, 당신 멋져, 진짜. 그 나이 누가 받으실래요? 아무도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아, 이건 누군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저의 등짝을 금메로 내놓고 싶습니다. 저도요, 어깨 쇄골과 얄팍한 등짝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 여기도 또 그렇네요. 금메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지금 10년째 백수입니다. 아, 저 녀석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 그래도 더

근데 속에서 촛불이 납니다. 어떻게 사가실 분 안 계실까? 아유, 참 정말 안타깝죠. 아드님 입장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커서, 너무 커서 걱정도 이렇게 깊은 게 아닌가.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이요. 그냥 보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멈춰 있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그 모습이 디딤돌이 돼서 예, 우뚝 설 수 있는 아드님의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속에서 천불이 나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라고, 시원한 음료 드시라고,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6561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656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김추자님은 먼 곳에.

0: 노스탈지어님, 정일님 청해주신 규리, 오늘 밤엔 또 종성님, 은정님이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청해주셨고요. 김추자님은 먼 곳에 세 곡의 음악 이어드리셨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소리 질러!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이에요. 정미님 2877번으로 정해주신 박정훈 먼 훗날에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결제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0: 프로디입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람에게 묻는다. 바람에 묻는다. 지금 그곳에는 여전히 꽃이 피었던가, 달이 떴던가. 바람에게 듣는다. 내 그리운 사람, 못 잊을 사람. 아직도 나를 기다려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던가. 내게 불러줬던 노래, 아직도 혼자 부르며 울고 있던가. 나태주. 이 시하고 이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지난 여름날의 왈츠? 근데 이 제목은 왈스라고 써있긴 한데요. 살바토레 아다모 깐소네죠. 예, 발세레테를 최양숙 님이 이제 번안해서 부른 곡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느낌이 이 시하고. 그래서 나태주님의 시 바람에게 묻는다 전해드리면서 참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줄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에 서 계시는 분들 이 시 한 편에 가슴을 쓸어내리시라고 예, 도서출판 더블북에서 내놓은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선집 너는 별이다 책 선물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예, 너는 별이다 원하시는 분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 샵 9390으로 책 아니면 나태주 뭐 시집 그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말머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인보우로 신청하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까지.

0: 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하는 아내와 전라도 여행을 왔습니다. 아내가 8월에 입원을 해요. 남편 배려 차원에서 2박 3일 힘들게 왔는데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37년 함께 배우자로 동행 중인데 아내 주혜경님께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수술도 잘 될 거라고요. 남편이 무척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주혜경님의 남편분이 저한테 글을 주셨어요. 듣고 계시겠죠? 그래요. 우리 혜경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곧 입원을 하실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도 부디 그래 잘 될 거야. 조금 늦게 가는 거야. 난 회복해서 나갈 수 있어라는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시길. 예. 우리 혜경님이 앓고 있는 병은 그래도 나름 치료 성적이 좋은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남편과 제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 혜경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여행 잘 마치시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람 현경과 영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뭐 양희은님 또 김민기님도 불렀지만은 오늘은 왠지 현경과 영애 음악과 주혜경님의 마음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21의 노래죠. 21살의 비망록. 제5회 81년 대학가요제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에요. 이 목소리하고 노래

제목하고 가사하고 뭔가 이렇게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랬던가? 그래요. 또 이승환 사랑하나요? 신재창님 청해 주셔서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추경님 9955번으로 청해 주신 곡인데 이어드릴게요. 장필순입니다. 어느새.

얼마나 찜찜할까 그 마음이.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근데 계속 설레기는 할 것 같아요. 결론 없어.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황세옥. 예, 배우 최재성 씨의 아내분이기도.

하죠. 김혜숙님 청해 주셔서 황세옥 결론. 여기도 결론 없는 내용이 있네요. 일부에 우리 금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졸려다 졸다님이 저는요 아파트 대출금을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대출금을 누가 사요 근데. 근데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게 매달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 이 월급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마이너스 통장 하나쯤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한데 좋은 날이 오겠죠. 힘내십시오. 결론 없어 하고 이 노래를 듣다 생각이 났습니다. 또 조인숙 요즘 안 졸려다 졸다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5741번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장필순 어느새. 어느새가 더 갑작스러울까요? 벌써 1년이 더 갑작스러울까요? 두 곡의 음악 들으면서 잠시 생각해봤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살찌면 옷이 안 맞는 건 기본이고 덩달아 발도 뽀동뽀동해지고요. 맞아요. 이거 쪄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게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굽있는 샌들이나 하이힐은 언감생신. 이걸 우린 영감생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언감생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발 욕심이 또 많아서요. 신발장 한가득 전시되어 있는 신발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당장 금매로 처분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에휴, 예쁜 내 아가들.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하면서 글을 주셨는데 글도 참 재미있게 잘 써주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석 달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껴두었던 신발 옷들 참 많죠.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급 공감하면서 저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한주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윤연선 얼굴.

0: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은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더 진실한 내 마음. 그렇죠. 이별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이별을 해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려죠. 참 예쁜 노래예요.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은경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 윤현선 얼굴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연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행복이 하면 하하이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끝곡입니다. 포지션의 I love you. 광민님 0722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물러갈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에는 신호등 앞에 잠시 서 있는 일도 길게 느껴집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폴폴 올라오고 초록불은 좀처럼 켜지지 않는 것 같죠. 신호등의 시간은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김없이 건너가도 좋다는 불빛이 들어오죠. 한 주의 한복판인 수요일, 마음은 벌써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 건너야 할 날들은 남아있고 그래서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다음으로 건너가기 위한 순서일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초록불이 반짝 켜질 거라고 마음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속도를 믿어보기로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한여름에는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 기다리는 시간도 유난히 길게 느껴지죠. 뭐 하지만 조급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기다리다 보면 어김없이 건너가도 좋다는 신호가 켜집니다. 수요일의 시간이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또 한 주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2: 숨실력자
1: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2: 쏴쏴 숨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452번으로 청해 주셨던 임하영의 언제나 너의 곁에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OST였죠. 그리고 조장혁의 러브송, 이 곡도 드라마 주제곡이었어요. 명랑소녀 성공기, 네, OST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유식 시작한 뒤로 이 시간에는 꿈음 들으면서 이유식 큐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편하게 잘 나오지만 첫 아기라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제가 만든 걸 잘 먹어줄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2837님 그러셨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도 충분히 정성껏 만드시다가 또 힘들면 힘에 부치면 또 시판 이유식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러시면 되는 거죠.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그리고 누상동 사모님, 저희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대표님께서 직원들 휴가비를 주신대요. 저는 돈을 만지는 자리라 안 줬으면 싶은데 대표님 입장은 또 다르신가 봐요.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라고. 감사하게 받기는 하지만 받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이 영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셨구나. 사장님도 너무 마인드가 멋지시고 직원분들도 우리 꾸몽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신 건지 알고 계시니까 일단 휴가비 잘 받으셔서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온 직원들이 하나 돼서 일하시다 보면 좋은 일들도 차차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789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좋을 텐데.

여름 보양식은 대부분 뜨겁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삼계탕, 들깨가루를 넉넉히 풀어 걸쭉해진 추어탕, 대파와 고사리가 듬뿍 들어간 얼큰한 육개장까지. 상 위에 놓자마자 뜨거운 김이 훅 얼굴로 끼쳐오고 국물 한 숟갈을 떠먹을 때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힌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 우리는 왜 굳이 불 앞에서 오래 끓인 음식을 먹게 되는 걸까? 한여름엔 모든 차가운 것이 당긴다. 얼음을 동동 띄운 물과 살얼음이 살포시 낀 물냉면, 냉장고에서 막 꺼낸

수박처럼 입안에서부터 더위를 밀어낼 것만 같은 것들.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더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뜨끈한 국물로 몸을 돌봤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기운으로 지친 몸의 균형을 되찾고자 한 것. 생각해보면 균형을 맞추는 일은 늘 그랬다. 바쁘게 달려온 날에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고 사람들 틈에서 오래 지낸 날에는 혼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쪽으로 기울었다 싶을 땐 반대편의 작은 무게 하나를 보태는 것. 그게 삶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아닐까. 밤의 끝자락에서 당장은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반갑더라도 때로는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워내는 것이 무더운 계절을 건너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 안의 균형을 맞춰가는 여름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현식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름밤의 꿈.

지난주부터 주말 부부 하게 되면서 육아의 최전선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꿈을 듣는 이 시간이 저의 최애 시간이에요. 젊은 시절 좋아하는 노래까지 나와 추억여행 떠나는 기분, 매일 밤을 함께 해주는 꿈은 사랑해요.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방송이네요. 9092님, 아, 감사합니다. 목마름이 채워진다니. 다행이네요.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248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치스피치, 치즈 스텔라장, 러비, 방문치아요, 서머 러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는 자연이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0: 보다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회사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후 편히 라디오를 들으며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지금 이 순간 한밤에 어울리는 곡이네요. 오락실의 후 잘 듣습니다. 마리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경민님이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오락실의 후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1821번으로는 제가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요. 저의 40년지 친구가 꿈에 나왔습니다.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AI에게 해몽을 부탁했대요. 근데 해몽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오는 꿈이래요. 뭐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좋은 꿈이라 하니 기분은 좋네요. 저보다 제 친구가 더 좋아합니다. 그 40년지기 친구가 지금 그 AI에게 해몽을 부탁했던 그 친구인 건가요? 그 친구가 꿈에 나왔고 이렇게 내일을 나보다 더 기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꿈에 나왔다면 제 생각에도 좋은 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콜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340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3731번으로도 할리퀸의 다른 노래 청해 주셨는데 출장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두 곡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였습니다. 택시기사입니다. 6180번으로 보내셨나요? 아까 오후에 인천공항에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에어컨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손님도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더 더워서 그냥 손부채로 흔들면서 도착했거든요. 요금을 다 못 받겠다고 했더니 고객님이 기사님도 땀 흘리면서 고생해서 오셨는데 그냥 다 받으세요 하고 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귀국하실 때 연락 주시면 50% 할인해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정비해서 저녁 먹고 다시 운행하다가 이제 퇴근합니다. 에어컨에 고마움을 실감하며 오늘 탑승하신 고객님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아이고 훈훈하네요. 땀은 났어도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그래도 훈훈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좋은 여행하고 오시길 바라고 기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서 여동생이랑 이열치열 양평 맛집 해장국 먹고 카페 가서 아이스 라떼 먹으며 하루 힐링했습니다. 허디 늦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음악 듣고 하루 잘 마무리할게요. 여동생이 건강해지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1699님 아 건강이 혹시 좀 약해진 상태인가 보네요.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님은 지친 하루 보내고 누워서 라디오 듣는 시간 오늘도 치열한 일상을 보내고 와서 그런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은가 봐요. 이 노래 들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7992번으로 정해주셨던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박재범의 좋아, 21의 어글리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만의 서점에서 라디오 들어요. 가사 퇴근 후 너무 좋은데 베란다라 선풍기도 없고 너무 덥고 고양이가 자꾸 들어와 문을 못 열어 또 덥습니다. 그래도 꿈은 포기 못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큰딸과 석촌호수 갔었는데 참 좋은 날이었어요. 따님

님이 사주는 커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3925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여기가 베란다구나. 너무 예쁘게 아늑하게 꾸며놓으셔서 방인 줄 알았다가 벽에 스프레이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샤워기 같은 게 걸려있어서 아, 여기가 베란다가 맞구나. 그때 알았네요.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그쵸, 냉방기계 없으면 덥기는 하시겠네요. 고양이 사진도 언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작년에 텃밭 가꾸기에서 통감자 구이 먹었던 기억이 났는데 올해는 텃밭 안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후, 이 날씨에 진짜 안 하길 잘했다 스스로 칭찬을 여러 번 해줬습니다. 해 쨍쨍 텃밭 속 제 모습을 상상하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네요. 꿈음수그로님. 그러게요. 또 한편으로는 농부 그것이 업인 또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 노래는 신이님이 청해 주셨어요. 노을이 부릅니다. 함께.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가족과 드라이브하던 중 광진교에서 잠시 멈춰 소나기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친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라디오에 문자 보내본다고 하니 신기해하네요 하셨어요. 1762님. 그럴 수 있죠.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듣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듣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찾아서 라디오를 듣기가 참 힘든 환경이고 그런 시대인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9920번으로는 한참 전 운전면허 취득 직후에 정확히 딱 두 번 운전해본 이후로 운전면허증은 그동안 신분증으로만 썼는데요. 오늘 저녁 정말 오랜만에 운전을 했습니다. 무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았어요. 비록 한쪽 타이어가 펑크는 났지만 애써 자기 합리화 중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베스트 드라이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 한 번만 부탁드려요. 헤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무려 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도셨는데 공교롭게 뭐 뾰족한 걸 밟고 지나가셨다거나 아니면 너무 정비한 지 오래돼서 타이어가 낡아서 그런 거겠죠.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면서 베스트 드라이버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피아노 프루테님은 오랜만에 들러요. 내일 남편과 둘이서만 휴가를 떠납니다. 결혼 22년 차 처음이에요. 일본으로 가는데 날이 너무 더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잘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8887번으로 정해주신 백예린의 스퀘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

0: 소비자치유연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와일드싱이 OTT에 풀리면서 부쩍 이 영화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네요. 90년대를 강타한 신인 그룹 트라이앵글, 댄스머신 황현우, 절대매력 변도미, 폭풍 래퍼 구상구. 타이틀은 제법 근사하지만 이 친구들 알고 보면 하나같이 철이 덜 든 어른입니다. 덕금 문제는 20년 만에 재회한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년 2위 최송공까지 가세해서 여전히 나만 알고 투닥투닥 어찌나 유치하게 싸우는지요. 그래도 미세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이랄까요? 잘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던 나날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열정 하나, 그 짠한 연대가 서로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줍니다. 맞아요. 철 좀 덜 들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안에서 우리도 서로 채워가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하이파이브 중에서 릭 애슬리,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젊었을 땐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뭐든 넘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 불똥이 주변으로 튀고 때론 나까지 태우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진다고 할까? 네. 기운이 좀 기가 빠지면서, 아, 인생이 다내 맘대로 풀리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면, 불길이 좀 사그라진다고 할까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겠구나.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참 희한한 게, 이번 생, 또이 나이, 이 시간은 여전히 처음이라 여전히 철들려면 멀었구나 싶은 순간이 우리에겐 더 많지요. 그래도 더 자책하지 말고 하루하루, 네, 잘 살아봅시다. 은혜 가득님이 사랑스러운 첫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덥지만 행복한 날, 딸과 손자와 함께 맛있는 점심 먹는 중입니다. 강희님도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이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영화 퀴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는 요일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8월부터는 목요일에 영화 퀴즈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우리 매달 첫주 목요일에는 늘 보라 했잖아요. 그것은 변함없이 또 목요일 날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을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라벤더의 연인들, Ladies in Lavender. 앞서 들은 곡은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이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함께 기억되는 영화죠.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고서 낚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낚시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물고기 막 이렇게 입술에 바늘 꽂고 놔주고 뭐 배고파서 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그 취미를 그걸 막 하겠다고 막 새벽에 나가서 하고 하는 걸. 근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서와 정취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윤슬이 반짝이는 강물에서 플라잉 낚싯줄을 던지던 그 브래드 피트의 환한 미소와 그 또 형 노먼, 전 노먼에게 또 반했었는데요. 아, 그 모습들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영화들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뭐 헐리우드 영화든 또 우리나라 영화든 옛날 영화에서 주는 배우들 캐릭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거절이 무서워서 사랑을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영화들에 보면 그 직진 있죠. 딱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고 포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좀 많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2660님, 저는 산후도우미입니다. 강디 목소리와 영화음악을 신생아 백색소음처럼 듣고 있어요. 아기도 편한지 새근새근 잘 자네요 하셨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거슬리지 않다는 거네요. 백색소음처럼. 와, 참 좋은데요? 와, 너무 좋다. 1017님은 휴가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휴가가 따로 없어요. 어르신 케어 한번 하고 나오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어르신들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거든요. 잠시 휴식 시간에 최강의 영화 음악 들으며 땀을 식혀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아, 그런데 요새 폭염주의보도 많이 내려지고 해서 좀 걱정돼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쉬셔야 될 텐데,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음악 들려드릴게요. 영화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보스 사이즈 나우, 예스터데이 중에서 비틀즈, 렛 잇 비.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들으신 곡은요, 치자꽃님.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보일러 앞에서 일하는 옆지기를 보면 미안해지네요. 시원한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겨울왕국 OST 중에서 한 곡 들려주세요 하셔서 크리스틴 벨과 산티노 폰타나가 부르는 러브 이즈 언 오픈 도어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시원해지셨을까요? 치자꽃님 남편분 아우 이 더위에 보일러 앞에서 일하신다니 저도 미안한데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길 바라봅니다.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그 영양식 잘 챙겨 드시고 잘 쉬어가면서 본인 몸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릭 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죠. 시사회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시원한 여름 영화 많이 청해 주시네요. 날이 덥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8483님, 얼마 전 태백에서 열린 여름밤 쿨시네마 페스티벌 다녀왔어요. 태백의 시원한 여름밤에 보는 맘마미아 색다르더라고요. 맘마미아에서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와, 여름밤 쿨시네마 페스티벌 이름부터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와, 국립공원 광장 연못가에서 열렸군요. 야외 상영도 있었고 천체관측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네요. 오, 시원하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네요. 부럽습니다. 3571님도 저는 계속 출근 또는 출장이라 사무실이랑 차 안이 휴가지입니다. 사람도 적고 시원하고 전화기도 조용하고 좋아요. 맘마미아 영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그래서 맘마미아 허니허니 준비했고요. 보리보리님도 여름 영화 음악 듣고 싶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리스 중에서 썸머 나이츠,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그리스 썸머 나이츠 이어서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까지 들으셨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삽입곡이었죠. 퍼펙트 데이즈 영화도 그 되게 잔잔했는데 꽤 오래 기억에 남네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이런 일상에서 주는 평안함, 청량함, 그 루틴에 따라서 자신만의 여유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이게 나름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같기도 하고, 요즘 그냥 집에서 가만히 조용히 가장 집에 시원한 구역에 좀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아, 제목만 들어도 참 좋네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수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웨딩싱어 중에서 스펜다우 발레의 트루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물 한 잔도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여름이면 입맛부터 먼저 지치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먹는 힘이죠.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기운을 낼 만큼 제대로 먹는 일인데요. 단백질이든 음식 한 가지, 제철 채소 한 접시, 든든한 밥 한 공기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영양이 채워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지친 몸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죠.

잘 먹는 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충분한 물 한 잔, 밤잠을 푹 자는 시간, 잠시라도 쉬어가는 여유, 이런 것들요. 더위는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때 먹고 자주 마시고 틈틈이 쉬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든든한 비결인데요. 하루 세 끼를 소중히 챙기는 마음으로 올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먹는 힘은 결국 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마시자 마시자,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안젤라 게우르그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이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입맛마저 뚝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럴수록 일부러 더 챙겨야 할 게 잘 먹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기운을 낼 만큼 제대로 먹는 것. 단백질, 뭐 제철 채소, 든든한 밥 한 공기가 생각보다 하루를 잘 버티게 해주잖아요. 여기에 충분한 물 한 잔과 틈틈이 누리는 마음의 여유 잊지 마시고요. 잘 먹는 힘이 결국 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빗 포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예전의 아름다운 날들처럼. 마리아 클리겔의 첼로, 마르손 게르트가 지휘하는 니콜라스 에스타트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690번 쓰시는 분인데요.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서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펜션에서 일하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텐데 또 거기서 날도 더운데 청소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네요. 음악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고요. 쉬엄쉬엄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의 세계의 녹턴 사랑의 꿈 가운데 3번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보내드릴게요. 카티아 부니아투시빌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세 개의 녹턴, 사랑의 꿈, 리베스트하움 가운데 세 번째 곡 A플랫 장조,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카티아 부니아트시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861번 쓰시는 분인데요. 결혼한 아들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 와서 자느라 가게 일찍 닫고 저녁 함께하고 며느리랑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좋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짝들 만나 마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뭐 흔히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 키워서 다 학교 마치게끔 가르치고 또 이 버젓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또 직업, 직장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짝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아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맞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이렇게 아들, 딸 다 잘 키우셔서 또 짝들 만나게 되고 나면은 한시름 놓으시죠. 게다가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며느리 사위 얻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관령은 사실 여름다운 여름이 없다. 푹푹 찌는 여름날은 한 15일 정도, 그것도 낮에만 그렇다. 해가 지면 산복 더위가 온다는 때에도 한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떨어지니 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그래서 나는 이곳을 늘 섬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막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관령이 해발 800m 이상 청정 고원지대라 해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여름의 한낮은 살짝 덥기는 하다. 한낮에 더위가 찾아오면 원예용 가위도 만지기 싫다. 그럴 때에는 코만 꽃에 살짝 갖다 대고 싶다. 정원의 12계절을 매일 바라보면 정도 들고 근심도 많아진다. 선택적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와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만남과 이별은 이 식물 세계에서도 변주곡처럼 흐른다.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정원의 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대 뒤로 사라진다.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더니 하루아침에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다.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면 대견한 마음이 든다. 정원사의 마음은 자주 풍요와 빈곤에 시달린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또 정원의 꽃들이 지기 시작한다. 아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다른 꽃이 또 이 정원에 찾아오겠지. 정원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유희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식물을 수집하는 정원사가 될 것이다. 정원은 좌절과 감탄을 동시에 주는 장소다. 그래서 매일 정원에서 일하는 행복한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이 사실을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았다. 정원사는 어쩔 수 없이 사진가가 된다. 내 정원의 고유한

모습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도 정원 일 중 하나다. 10여 년 넘게 정원에서 기록해둔 사진만 10만 장은 되는 것 같다. 캄파눌라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와 앉는다. 이맘때 정원에서 일하다 보면 벌에 쏘이기도 한다. 여름은 벌과 나비, 잠자리의 계절이기도 하다. 정원 일을 하다 태양과 인사를 하기도 하고 구름과 악수하기도 하고 나무들과 마음속으로 합창을 하기도 하고 매일 나를 찾아오는 바람과 친해지려 노력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자연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오래 살기 어렵다. 매일 신에게 기도한다. 내일은 바람이 좀 덜 불게 해주세요.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눈이 좀 덜 왔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소유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집집마다 정원의 모습이 모두 다르다. 정원 주인은 모두 예술가다. 어느 집은 일부러 야생화만 심기도 한다. 어느 집은 나무 위주로 심다 보니 특이한 정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여간 정원은 즐겁다.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사라 장의 바이올린과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정원사이며 사진가인 윤민혁의 책 살바토레의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우, 전 제 이름을 태어나서 제일 여러 번 발음한 것 같네요. 정원.

사이로 사라지는 꽃들. 그 만남과 이별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태어나도 정원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저자의 마음이 참 정말 진심이네요. 태양과 인사하고 구름과 악수하고 바람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일상. 이게 막 거창하진 않아도 그 안에 삶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원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 또 길가에 꽃 한 송이에 잠깐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또 비슷한 마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4536번님 사연인데요. 옥수수 삶을 때 천일염만 조금 넣고 수염은 조금씩 남겨둬요. 떼면서 가을, 겨울, 지난 여름을 느끼곤 하죠. 이 시간도 가을, 겨울에 기억되겠죠?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옥수수 삶는 것도 참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사카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많이 좀 넣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천일염만 조금 넣고 하면 또 옥수수의 고소함이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버터에 굽는 분도 계시고, 옥수수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쪄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옥수수 굉장히 깔끔하게 먹고요. 되게 기술적으로 먹어요. 제가 먹고 난 옥수수 때를 보면 이게 사람이 먹은 거냐 할 정도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먹고 나면. 자, 이어지는 곡은요. 지오바니 파이지엘로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고 올란디의 만돌린,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지오반니 파이젤로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우고 울란디의 만돌린, 클라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쇼팽의 왈츠 16번 A플랫 장조를 함께 만나봅니다. 이 곡 정말 짧아요. 1분 남짓한 짧은 곡인데요. 그 안에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밝고 가벼운 선율이 경쾌하게 또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여운이 남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16번 A플랫 장조, 알렉산드로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음악 듣다 보면 이 작곡가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어쩔 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쩔 때는 좀 얄밉기도 하고 어쩔 땐 정말 막 존경스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특히 쇼팽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연인 같은 존재죠. 자, 1384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운전 중에 차 세워놓고 감상 전해요 하셨습니다. 아, 또 운전하시다가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178번님, 출근길 차 안에서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만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는 정말 음악이 없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고 지루하고 그럴까요? 정말 생명의 단비 같죠. 운전할 때 음악이란.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헨릭 비에니압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가운데 2악장 듣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로망스고요. 안단테 논트로포라는 템포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너무 심하지 않게라는 뜻이죠. 길샤함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비엔야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 오프스 22 가운데 2악장 로망스 안단테 논트로포 길샤함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 비교적 전악장 전체가 좀 짧은 길이의 곡입니다. 한악장 한악장이 너무나 다 짜임새 있고 좋아서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죠. 2악장 로망스는 정말 참 아름다워요. 자, 이어지는 곡은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보내드릴게요.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칼로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존 러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존 러터 작곡가가 지휘하는 City of London Symphony와 Cambridge Singers의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우리 창작가곡 연, 김동현의 시, 그리고 이원주의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참 아름다워요.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보물창고에 있는 음원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101 Strings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223번님 사연인데요. 밤새 더워서 설쳤는데 개운한 아침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더워서 밤잠 설치셨군요. 밤에 너무 더우시면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초미세 바람으로 틀어놓으면요. 춥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게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틀어봤는데 그 초미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꼭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54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티오소 보내드릴게요.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치오소를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432번님 사연입니다. 덥지만 인상 쓰지 않는 날 되려고요. 좋은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더운 거 다 너도 나도 마찬가지인데 짜증난다고 인상 찌푸리면 또 그 얼굴 보는 사람도 함께 또 인상 쓰게 되고 계속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에게 미치게 되죠. 내가 먼저 이렇게 밝게 웃는 얼굴 시작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이, 트럼펫 소리 참 분위기 있네요.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7670번님 사연인데요. 1년 가까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 우리 성훈 아빠.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시작하고 있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어떤 사고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입원해 계실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분 곁에 계시니 빨리 힘내서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매일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시작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슈베르트의 가곡 방랑자의 밤노래 만더러스 낙트리츠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반더스 낙트리트, 방랑자의 밤노래,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7951번님이요. 세상의 모든 꽃들은 예뻐요. 시골에 이사와서 보니 부추꽃, 더덕꽃이 제각기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파리만 따먹는 부추, 이렇게 뿌리만 캐서 먹는 더덕도 예쁜 꽃을 피우고 있군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세상의 모든 꽃들은 예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시벨리우스의 왈스 트리스테 보내드릴게요. 슬픈 왈츠입니다.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가 주연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 드미트리 시츠코베츠키가 지휘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302번님 사연인데요. 차 안에서 어머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저를 늘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어머니 송영자 씨께 저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친정어머니 아니시죠? 시어머니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송영자 어머님, 우리 며느님의 사랑한다는 고백 방송 통해서 꼭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힘든 날들은 다시 오지 않으리.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0: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주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크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먹이고 입히며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송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넘치는 바다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누 삽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신재호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정호님께서는 연일 폭염의 날씨, 열돔 날씨 잘 견디고 건강관리 조심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은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콥박의 찬양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꽃마리님께서는 정전을 겪으셨었나 봅니다. 좀 전에 전기 들어와서 에어컨 선풍기 다 돌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전력도 참 약해서 정전도 자주 됐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물들다님께서도 전기가 자주 나갔던 여름날 시골의 10대 하나님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언니가 전기만 나가면 네가 기도해봐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신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다른 별탈 없이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0702번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화단 마당 청소하고 귀여운 꽃분이 밥 주러 가는데 반려동물인가 봐요.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생수 부어주면 정말 맛있게 마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장인어른 퇴원하셔서 꽃분이와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고요. 딸기님은 아들의 생일 축하 사연을 올리셨어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 대학부 예배 봉사하게 도우소서,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서연님, 항암 치료 중에는 열나면 안 되는데 고열이 나서 독감, 코로나 다 검사하고 이틀 후에 열은 떨어졌는데 목감기와 코감기가 안 낫고 저를 힘들게 하네요. 다행히 그래도 독감, 코로나는 아니었나 봐요. 감기 얼른 낫고 컨디션 잘 유지돼서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사.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88번께서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의 찬양 십자가 그 바람이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나무엔의 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님께서 신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우혜경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영혼.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설아 금강초롱님, 나의 사랑하는 책 청해 주셨어요. 동행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처링 박필규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초롬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6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지지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로 맞기도 했으며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통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물질입니까? 힘이나 세력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롱별님께서 신청하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박정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멋진 중년님께서는 강화도에서 버스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8번 기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해주셨어요. 이곡 김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김명희님,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나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잘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올여름 들어서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진도 크게 났던 곳들이 있고 그리고 산불 또 화재가 크게 일어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태풍의 홍수 피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신혜숙님께서 조혜리의 터치 신청하셔서 준비했고요. 웃음꽃님, 하나님 말씀과 찬양 들으며 하루를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님께서는 이준석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스페인 발렌시아의 바닷가에서 태어난 화가 호아킨 소로야는 바다로 회귀했습니다. 해변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백사장 위에 캔버스를 세우고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지중해와 그곳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작 해변을 따라 달리기 발렌시아는 해변을 달리는 두 명의 여자아이와 그 뒤를 부지런히 달려가는 남자아이를 그린 그림입니다. 푸르면서도 흰빛이 넘실대는 지중해 파도,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해맑은 표정으로 자연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강민지의 파란색 미술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기억하고 싶은 스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글로리아 합창단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유해피봄님 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은미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제품을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0: 속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부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 찬양입니다. 황유리님 그리고 보라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0: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피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화살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뒤로 당겨지는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화살은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갑니다.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그건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거예요. 당겨지는 이 순간의 긴장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아침 문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통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1: 부모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곧 호주로 아웃리치 떠나는 아내 김선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됐길, 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2833번으로 듣고 싶다고 청하신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언제나 어디서든 저와 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란초님과 함께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 안내할게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이 참여 방법 안내를 어떨 때는 이미 애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방송 초반에만 한번 안내하고 이제 중반부 후반부에는 안내를 안 하다 보니까, 어제 어떤 청취자분은 참여 방법을 몰라서 챗 GPT에 물어보고 들어오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참여 방법 안내를 다 아시더라도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도 무덥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올 여름 더위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이수원님 신청곡. 후리지아 아이디의 김경연님 계신 곳엔 그래도 다행이에요. 바람이 좀 불었네요. 간밤에. 새벽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시원하게 잠 잘 주무신 것 같다고. 눈을 뜨니 6시 출석 체크합니다. 여름 더위에 이곳만한 곳이 없죠. 김영근님 잘 다녀오셨네요. 동굴을 다녀오셨습니다. 어제는 무더위를 피해 친구 장로님들과 함께 단양 고수동굴을 찾았다. 시원하고 행복했다. 동굴 밖에 나오기가 싫어서 입구에 한참을 서성인 하루. 단양강 데크길도 더위와 함께 즐겼고 쏘가리 매운탕은 별미였다. 예, 김영근님 주신 이 사연이 마치 우리 어린이들의 여름방학 일기장 같아요. 좋네요. 즐겁네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길님의 신청곡이 청량감을 더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안전과 모험의 갈림길에 섭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차이도 능력이 아닌 모험의 여부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패가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소극적 태도 때문인데요. 안전지대에 안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책 삶의 모험에서 모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욕망과 소유를 좇는 양적인 모험과 창조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질적인 모험.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가능성을 내던지는 거룩한 질적인 모험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며 사랑도 섬김도 믿음의 결단 없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잣돈처럼 쥐어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을 창고에 쌓아둔 채 문만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꺼내 은혜의 바다에 담대히 던지는 벤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작은 달란트라도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창조적 모험의 신비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벤처 인생.

카리 이블란이라는 노르웨이 출신의 여성 가수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흐른 곡이었고요.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약한 나로 강하게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 중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목요일 아침 어쩌다 다치셨어요? 아프리카 청춘님 발목이 골절돼서 아이고 병원에서 듣고 계신데요. 동행나그네님은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휴가 4일차 어제와 같이 새벽 기도와 운행을 마치고 시원할 때 텃밭 돌봄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 어디로 멀리 떠나신 건 아니고 집에서 쉬시면서 이렇게 잔잔히 보내고 계시네요. 문자 뒷자리 8014로 참여하신 분 주신 노래도 시원한 곡인데요.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화 시스터 액트에 삽입된 버전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Everything 할렐루야. 직역하면 모든 게 할렐루야 됐겠죠? 월드컵에 열기를 더했던 저스틴 비버의 곡 신청합니다. 이민웅님의 신청곡이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 일부 닿는 곡인데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 일상 속의 모든 순간들에 할렐루야를 붙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칠 일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판 감사 찬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Everything 할렐루야 들으면서 1부 닫을게요.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어제 퀴즈콕에서 대한민국 청년들 중 50% 이상이 연애에 관심 없단 뉴스 얘기하면서 주디스한테 연애하면 좋은 점 받았잖아요. 그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져요. 연애하며 맛 한번 보세요. 근데요, 정말 커피 맛이 변한 걸까요? 그저 그랬던 하루가 설레고 별 의미 없던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커피도 달게 느껴진 거겠죠? 마음이 행복해지면 세상의 풍경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연애가 그런 것처럼 주디스를 웃게 만드는 작은 행복 하나 오늘 꼭 찾아보세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평범한 하루도 반짝이고 조금 더 달콤해질 거예요.

0: Good morning, Judith. 8월 6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으로 시작했습니다. 0702님께서 거짓말 아는 그냥 차가운 탕약 아닌가요? 0702님 연애 안 하시는구나. 연애가 아니고요. 병원 가신대요. 병원 진료가 두 개나 있어서 가는 길에 보냅니다 하셨는데 청취자 1360님 말씀이었어요. 연애하면 아도 달게 느껴진다. 그럴듯하죠. 근데 사람마다 마음을 달콤하게 채워주는 건 다들 조금씩 다르니까요. 우리 1360님 말처럼 오늘 주디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조금 더 달달하게 만들어줄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 무언가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0: 랍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7: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

에어 서플라이 Even the Nights Are Better. 그 전에 랜디 벤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3014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4203님, 주디 주말 부부예요. 매일 아침 달달한 문자 한 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 평소 늘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0: 세상 가장 달콤한 카페라떼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함께였다면 미처 몰랐을 소중함을 떨어져 지내며 더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달려와 만나길 기도합니다. 어머, 내일이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달달한 바닐라 라떼가 되는 마법의 날. 내일이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킵해두셨다가 내일 그분과 함께 달달하게 드셔주세요. 한 잔에다가 빨대 두 개 꽂고 연애하듯이 그렇게 드셔주세요. 4060님은 이제껏 잘 살아내는 건 그때 연애의 감정이 지금까지도 굳건히 지켜주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와,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거네요. 평생 나를 잘 지켜주는 굳건한 뿌리 같은 거. 너무 좋은데요. 연애하면 덥지도 않을까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더워도 연애하면 막 팔짱 끼고 막 허리 팔로 막 감고 그렇게 딱 붙어서 다닐 수 있을까요? 혹시 연애하고 있는 주디스 손 들어주세요. 궁금합니다. 연애하면 더워도 덥지 않은지 한 39도 돼도 견딜만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더워도 너무 더운데 폭염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1: 아, 네, 저는 평소 동네나 회사 주변을 가리지 않고 많이 걷는 편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요즘 더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흐르기 때문에 걸을 때도 힘들지만 또 예전만큼 걷기를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산책이나 걷기, 또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못해서 요즘에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산책 삼아 걷기에는 많이 더운 날씨겠죠?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야외 활동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시간이지만 서울은 이미 30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39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전주가 38도, 대전, 광주 37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낮 기온이 1, 2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많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폭염과 열대야 속에 가장 더운 시간대 바깥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가끔씩 구름만 끼겠고요. 제주도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9도, 광주와 부산 28도, 대구 2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3461님 아들 세 녀석이 방학이라고 매일 게임하면서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데 남편까지 속 아프다고 난리인 이 아침 브루노 말스의 24K 매직으로 화를 풀고 싶습니다. 오늘 3461님 앞으로 연애하는 커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경 한 10km 안에 연애하는 커플은 없었으면 좋겠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브루노 말스의 24K 매직 전해드렸고요. 좀 화 풀리셨나요? 기분 전환 확실히 되셨나요? 그 전에 9329님 신청하신 로비 윌리엄스의 수프림 전해드렸습니다. 5309님 1999년 8월 7일부터 1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삼복 중이었는데 손은 잡고 싶고 땀은 너무 흐르고 손과 손 사이에 손수건을 끼워놓고 좋다고 신촌 이대를 걸어다녔었네요. 주디 덕에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뭐 근처에만 와도 뭐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 갱년기 아줌마 아저씨가 되었지만요. 아이 저리가! 아 왜 이렇게 붙어! 이런 거죠. 고민이님은 그냥 땀이 막 흐르는데요. 요즘에도 손 꼭 잡고 흔들고 다니는 커플 있더라고요. 으아 말도 안 돼. 원래 연애가 말이 안 되는 게 다 말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연애를 하는 주디스보다는 뭔가 추억하거나 다른 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런 주디스가 더 많은 것 같네요. 7시 32분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듣고 계세요. 에드시런 슈퍼마켓 플라워스 6901님 신청곡이고요. 해리 스타일스 워터멜론 슈가 유민 아빠님께 보내드립니다.

로 산뜻하게 갈아입어 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아틀란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의 섬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는 신비로운 세계로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설렘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상상하며 저 너머에 있을 희망을 기대하며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와 음악 코디. 주디의 코디송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와 이거 소녀시대 데뷔곡이잖아요. 풋풋한 이 소녀들의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반갑네요. 말티 집사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주디와 통할지 설레고 희망찬 느낌으로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그동안 거의 매일 도전하셨거든요. 말티 집사님이 오늘 드디어 통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후추님은 아니 보낼 땐 안 되더니 오늘은 생각만 하고 안 보냈더니 딱 생각했던 그 곡이 나오네요. 아깝이. 그러니까 매일 보내주세요. 왜 오늘 안 보내셨어요. 코디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CBS 음악 FM

0: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5395님 신청하셨어요. 마이클 잭슨, 폴 맥카트니의 The Girl Is Mine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

0: 3주 환자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수원, 안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늘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고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 속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령 취업자의 약 70%는 생활비 보탬과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8월 8일은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이자 세계 고양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섬으로 알려진 통영 용호도에서는 고양이를 주제로 한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유럽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의 군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루마니아에서는 용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광주 39도, 전주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0: 1767님이 요즘 드럼 배우신다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퀸의 Somebody to Love. 저도 퀸을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고 늘 즐겨 듣는 노래인데 오늘은 1767님 생각하면서 오로지 드럼에만 집중해서 들어봤거든요. 와, 이렇게 들으니까 늘 듣던 노래인데도 되게 색다르게 들리네요. 1767님 이렇게 멋지게 드럼 치실 거라는 거죠.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8월 6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자, 뉴스콕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다가오는 8월 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이자 국제동물복지기금이 창설한 세계 이 동물의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섬으로 알려진 통영 용호도에서도 축제가 열린대요. 요즘 많은 분들을 집사로 만들고 있는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고양이, 2번 돌고래, 고양이냐 돌고래냐. 정답과 함께 자랑하고 싶은 이 동물의 사진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집사님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3: 숭실력자
2: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3: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스티븐스의 Morning Has Broken,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 뮤지컬 캐츠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자, 이 곡들이 모두 향하고 있는 퀴즈곡, 오늘의 정답은 1번 고양이였습니다. 8월 8일은 섬의 날이자 세계 고양이의 날이기도 한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1605님, 저희 결혼 때부터 함께해서 올해 벌써 18살인 미미와 캐러멜입니다.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오늘 게시판에 고양이 사진이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고양이 사진 보는데 좀 행복해졌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 사진이 많네요. 미미와 캐러멜 둘이 이렇게 아빠를 마주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앉아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18살이면 고양이 나이 18이면 사람 나이로 88이래요. 거의 이제 어르신급인데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미미와 캐러멜. 3499님, 5년차 집사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애교 부리는 시큰형이지만 건조한 하루에 매일 행복을 선물해줘요. 평생

0: 찜닭이라도 좋으니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퓨리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 소리 질렀잖아요. 꺄! 너무 예뻐! 퓨리 진짜 너무 예뻐요. 켄타게가 뭔가 찾아봤거든요. 켄타게는 고양이의 사료를 캔을 이렇게 매일 따주는 집사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고양이 집사를 켄타게라고 부른다네요. 와, 저도 집사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켄타게. 6981님, 사무실에 자주 찾아오는 길냥이 한 마리를 사무실에서 키웠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최고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와, 그 고양이는 복도 많지. 7317님은 예쁜 별이 사진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고요. 3849님, 우리 집 개냥이 나비입니다. 나비 사진도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 고양이 사진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 인스타그램 CBS FM YOU 인스타그램으로 올려주신 주디스의 고양이 사진들 올려드리고요. 저 주디의 고양이 사진도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볼게요. 와서 예쁜 양이들 사진 보고 가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다섯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358님 신청곡이에요. 아쿠아 바비걸.
1: Hiya, Bobby.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그 전에 락시트의 조이라이드는 5569님 신청곡이었고요.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좋은 음악 들으니까 지각 걱정이 사라지네요. 아, 출근 안 하고 싶다. 크리님. 그래도 얼른 얼른 서둘러 가세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사무실에 시원한 냉방 생각하면서 서두르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7분입니다. 8219님 고향 창릉 택지조성공사 109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분들께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께 화이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야외에서 일하시는 8219님. 저희가 사실 일부에 뭐 연애하면서 이런 날씨에 손잡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걷기, 산책 삼아 걷기도 좀 어렵다, 답답하다, 더위 싫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사실 그런 건 애교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필수 작업, 미룰 수 없는 작업 해내시는 슈퍼맨님들 계십니다. 우리 8219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7921님은 이탈리아 돌로미티 여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해외에서 사연 보내기 로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해봅니다. 사연 듣고 잘 수 있을까요? 졸립다. 7921님, 이탈리아는 지금 한 새벽 1시 넘어가고 있겠죠? 이제 주무세요. 잘 자요. 감사해요. 이탈리아에서도 사연 주셔서. 아, 윤건의 라떼처럼 0702님 신청곡 들을 건데요. 40년 지기 친구네와 고흥으로 휴가 겸 캠핑 와서 방송 들으신대요. 자작나무님도 달콤한 음악 부탁하셔서 함께 듣고요. 원모어 찬스의 카페에 앉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원모어 찬스의 카페에 앉아 들으셨어요. 8월 6일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노래 있으면 사연과 함께 이유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유를 적어서 팝송 3곡 또는 가요 3곡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 설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불금이라 설렘 남겨주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 0337님과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